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뿌에
3: 양대뿌에 쯔만에 쯔만에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Juanchis, cabrón.